0: 정도에 그럼 뭐가 거기 밀게 먹고 왜 가서 박라시
1: Vallenatos Mix con Jorge Luis Monagas.